哎，你好，哥，我是 Kiki。내보시오대가대기는오시원이오가이시대스미가나스미야로시작해내오시오오시기기금주한영수다준이가로부싱양호